다원적인 업태와 연동으로 문화관광 열기의 지속적인 상승을 실현했습니다. 교통통달도의 전면적인 향상은 방촌촌 문화관광 산업의 비약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줬습니다. 길림 변경의 풍경을 이어주는 핵심 교통으로서 G331은 변경을 따라 관광 대통로를 개방하는 전반 전선을 관통해 방촌촌 변경 지역 우세를 철저히 활성화하고 각지 관광객들의 출행 거리를 대폭 단축시켜 풍경구 및 전략의 접근성과 동행 체험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평탄하고 원활한 변경 도로는 대량의 관광객들이 이름을 듣고 찾아와 방문하도록 흡인했으며 차량 흐름 인파가 지속적으로 집결되어 예전의 변경 전략의 교통이 제한되고 료객 흐름이 부족한 발전의 병목을 철저히 타파함으로써 향촌의 관광객 유치와 인기 집결,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해줬습니다. 문화관광 흐름의 혜택에 의거해 방촌촌에서는 농업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혁신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올해 방촌촌에서는 채취 부락 단지를 설립하고 전해의 기후와 토양의 우세에 의거해 녹색 재배 관리 모식을 채용하고 다품종의 과일과 채소 재배 배치를 계획하며 단계별로 과일과 채소를 추진 육성하고 개방 채취함으로써 향촌 농업관광 융합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해하고 농촌 레저 관광에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활기찬 발전 또한 현지 취향 창업의 량질의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조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증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내 관광 부대 시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지에서 일하던 조민들이 귀향 창업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자택 민가를 개조해 특색 민박을 운영하고 변경 향촌 숙박 봉사를 발전시켜 조선족 특색이 짙은 민박 집군을 형성했습니다. 관광 부대 봉사 승격 면에서 방촌촌에서는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에 초점을 맞춰 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신에너지차 충전소를 최적화해 자가운전 관광의 편안함과 편리성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풍경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세심한 봉사를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 풍경을 몰입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집, 민박, 민속 풍정 등 다양한 업태도 즐길 수 있어 풍성한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밀하고 전방위적인 봉사 승격을 통해 방촌촌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방문율과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조선족자치주분행 훈춘영업관리부에서는 근일 훈춘시 공항국 훈춘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위조 식별과 거절로 위험 방지, 화폐 안전선 공동구축 위조 화폐 방지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현수막 걸기, 선전수첩 배포, 현장 소통 설명 등 형식으로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반위조 화폐, 인민폐 불법 매매 관련 법률 규정, 인민폐 도안 사용 규범 및 디지털 인민폐 관련 내용을 보급했습니다. 또 인민폐의 주요 위조 방지 특징을 둘러싸고 보고 만지고 듣는 간이 감별 수단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위조 화폐 바꿔치기, 거스름돈 사기 등 현실의 전형적 사례와 결합해 많은 군중들에게 현금 수수 과정에서 방범 단계를 단단히 조이고 위험 경각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밀강향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전역이 깨끗하고 정돈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한 향촌 환경과 시원하고 정겨운 풍경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밀강향에 들어서면 농촌 주간선 도로는 깨끗하고 통행이 편리하며 집 앞뒤는 정돈되고 정원은 가지런하며 배수로는 맑고 물이 잘 흐릅니다. 주제가 뚜렷하고 색감이 밝은 문화 벽화들이 도는 풍경과 어우러져 향촌의 독특한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밀강향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 행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청결관리 보호 장기 효과 기재를 부단히 보완하며 전두위원회, 당원 선봉대와 자원 봉사대의 솔선수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조민들의 피동적인 협력에서 주동적인 참여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무명도시 건설 성과는 세부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정돈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 살기 좋고 편안한 소구역 분위기는 무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곳에 환경 치리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비문명적인 혼란 현상이 전체적인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거리 주변 일부 상가 건물에는 사적으로 무단 건축하고 무단 증축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일부 상가들은 공공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건물 외관 시설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행 공간을 차지하고 거리의 모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일부 꽃이 구이 가게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야외에서 연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기름 연기가 직접 배출되어 확산되면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 단지에서는 환경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록화대 안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정서 관리가 뒤처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임의로 둘러싸 점용하고 녹화 식물을 없애고 사적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구역의 녹화가 훼손되고 경관이 어수선해지며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일상적인 세밀화 관리와 상시화 순찰 방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가, 주민들의 문명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겨냥해 특별 정비를 전개하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개해야 합니다. 야외 기름 연기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심는 행위 및 위생 사각지대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비하고 장기 관리 보호 기제를 구축해 문제가 다시 반등하고 재발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전 인도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가들은 규범에 맞게 영업하며 주민들은 공공 환경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각종 비문명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질 것을 호소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성정부는일전에길림성집대종합리용지지에약간한조치를발표하고6개방면20개정확한실무정책을출범하여보조금인상재개건전화과학기술능력부여금융조력을통해집대5화종합리용수준을전방위적으로승격했습니다당풍해온다채훈춘선물란입니다오늘은훈춘방천촌에서원활한교통으로변경문화관광의새화폭을그려나간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성정부보도판공실의소식에따르면성정부는일전에길림성집종합리용을지지할때관한약간의조치를발표하고6개방면20개정밀실무정책을출범해보조금인상재개건전화과학기술에너지부여금융조력으로집5화종합리용수준을전방위적으로승격했습니다조치는집환전보조정책을중점적으로최적화하여농가의경작원가를실제적으로낮추고흙토의토양비옥도를제거했습니다또집퇴비화유기비료증비사업의무당보조금을150원이상으로인상하고보호성경작집피복률이 60% 를초과하는토지구역은무당80원을보조하며경작한줄뿌림경작집과표토의혼합토양이완중임의한가지작업을중첩하면무당최고105원의보조금을향수할수있고가을철옥수수집대의전량환전논밭의토양병지및건평면수파작업은무당80원의보조금표준을통일적으로집행합니다새조치는집반출작업요구를세분화하고각지에서보호성경작줄뿌림경작심경잘게부소섞기뒤집어묻기등환전조치이외의집을질서있게집반출을요구하며확실히기계로집반출을할수없는비탈언덕등에대해서도인공방식으로집반출을해야합니다동시에현역리용배치를건전히하고현급수장가공중심향진환적소전급림시수장점건설을질서있게추진하며전수입향환적현가공의일체화모식을구축하게됩니다새조치는과학기술플러스금융쌍방향지탱을동시에강화하여집산업발전의내생적동력을활성화했습니다금융차원에서조건에부합되는집종합리용경영주체에대해새로증가된대출이자보조우대보증료율등부축정책을실시하고규모화집약화경영주체를우선적으로지지하며성내집산업전두기업을육성하게됩니다과학기술차원에서는기업대학교과학연구원이연합으로기술난제해결을전개하고집회고효율환전정결포장일일사료배합등선진기술모식을연구개발보급하며집대분쇄지능포장회전경작등신형의농기계를우수한기계의우대보조범위에포함시키고가장높은기계의구매보조금을실시하게됩니다여름철에진입한이래훈춘시경신진방천촌은연도관광성수기를맞이했습니다중로저삼국접경지대위치고동방제일촌이라는명성을지닌이변경촌은한눈에삼국을바라보는독특한지역자원을바탕으로 G331 변경을따라개방된관광대통로의교통동력부여와중첩되어지혜농업채취특색변경민박등다원적인업태와연동으로문화관광열기의지속적인상승을실현했습니다교통통달도의전면적인향상은방천촌문화관광산업의비약에튼튼한기초를마련해줬습니다길림변경의풍경을이어주는핵심교통으로서 G331 은변경을따라관광대통로를개방하는전반전선을관통해방천촌변경지역우세를철저히활성화하고각지관광객들의출행거리를대폭단축시켜풍경구및전락의접근성과동행체험을크게제고시켰습니다평탄하고원활한변경도로는대량의관광객들이이름을듣고찾아와방문하도록흡인했으며차량흐름인파가지속적으로집결되어예전에변경전락의교통이제한되고료객흐름이부족한발전의병목을철저히답함으로써향촌의관광객유치와인기집결산업의질제고와승격에튼튼한보장을제공해줬습니다문화관광흐름의혜택에의거해방천촌에서는농업관광의심층적인융합을혁신적으로추동했습니다올해방천촌에서는채취부락단지를설립하고전해의기후와토양의우세의거해녹색재배관리모식을채용하고다품종의과일과채소재배배치를계획하며단계별로과일과채소를추진육성하고개방채취함으로써향촌농업관광융합업태를지속적으로풍부해하고농촌레저관광의동력을부여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의 활기찬 발전 또한 현지 취향 창업의 량질의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조민들의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증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전내 관광 부대 시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지에서 일하던 조민들이 귀향 창업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자택 민가를 개조해 특색 민박을 운영하고 변경 향촌 숙박 봉사를 발전시켜 조선족 특색이 짙은 민박 집구를 형성했습니다. 관광부대 봉사 승격 면에서 방천천에서는 관광객들의 출행 체험에 초점을 맞춰 기초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신에너지차 충전소를 최적화해 자가운전 관광의 편안함과 편리성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풍경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세심한 봉사를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 풍경을 몰입식으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집, 민박, 민속 풍정 등 다양한 업태도 즐길 수 있어 풍성한 여행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밀하고 전방위적인 봉사 승격을 통해 방천천은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방문율과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조선족 자치주분행 훈춘영업관리부에서는 근일 훈춘시 공안국 훈춘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위조 식별과 거절로 위험 방지, 화폐 안전선 공동구축 위조 화폐 방지 주제 선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주제 현수막 걸기, 선전수첩 배포, 현장 소통 설명 등 형식으로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반위조 화폐, 인민폐 불법 매매 관련 법률 규정, 인민폐 도안 사용 규범 및 디지털 인민폐 관련 내용을 보급했습니다. 또 인민폐 주요 위조 방지 특징을 둘러싸고 보고 만지고 듣는 간이 감별 수단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위조 화폐 바꿔치기, 거스름돈 사기 등 현실의 전형적 사례와 결합해 많은 군중들에게 현금 수수 과정에서 방범 단계를 단단히 조이고 위험 경각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밀강향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전역이 깨끗하고 정돈되며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한 향촌 환경과 시원하고 정겨운 풍경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밀강향에 들어서면 농촌 주간선 도로는 깨끗하고 통행이 편리하며 집 앞뒤는 정돈되고 정원은 가지런하며 배수로는 맑고 물이 잘 흐릅니다. 주제가 뚜렷하고 색감이 밝은 문화 벽화들이 전원 풍경과 어우러져 향촌의 독특한 풍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밀강향에서는 주거 환경 정비 행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청결관리 보호 장기 효과 기재를 부단히 보완하며 전두위원회, 당원 선봉대와 자원봉사대의 솔선수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조민들의 피동적인 협력에서 주동적인 참여로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무명도시 건설 성과는 세부적인 곳에서 나타납니다. 정돈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 살기 좋고 편안한 소구역 분위기는 무명도시 건설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곳에 환경 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비무명적인 혼란 현상이 전체적인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급히 정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거리 주변 일부 상가 건물에는 사적으로 무단 건축하고 무단 증축하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일부 상가들은 공공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건물 외관 시설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행 공간을 차지하고 거리의 모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존재합니다. 일부 꽃이 구이 가게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야외에서 연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기름 연기가 직접 배출되어 확산되면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 단지에서는 환경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녹화대 안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정서 관리가 뒤처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임의로 둘러싸 점용하고 녹화 식물을 없애고 사적으로 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구역의 녹화가 훼손되고 경관이 어수선해지며 주거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일상적인 세밀화 관리와 상시화 순찰 방면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가 주민들의 문명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겨냥해 특별 정비를 전개하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정개해야 합니다. 야외 기름 연기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심는 행위 및 위생 사각지대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비하고 장기 관리 보호 기제를 구축해 문제가 다시 반등하고 재발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전 인도 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가들은 규범에 맞게 영업하며 주민들은 공공 환경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각종 비문명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질 것을 호소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무제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했습니다연변조민정국연변조자선총회에서주최하는자선구조대학금1호기조합금수여의식이거행됐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그날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회의에서는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양에관한습금형정서기의중요한지시정신과중앙당건설사업지도서서회의정신을전달학습했고중앙정치국에8월28일회의정신을전달하고전성학습교양사업을총화했으며학습교양성과를공고히하고확대할때에대한배치를했고전성당원간부들이초심과사명을더욱다지고정무수행기준을확고히수립하고사업하고창업하는정기와활력을북돋아길림의전면적지능과고품질발전을추진하도록이끌었습니다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양조항제9지도조조장인장타경성당이서기며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조조장인황강희회의에참석하여연설했습니다성당이부석이며성장인허옥정성정협주석주국현이회의에참석했습니다조항제9지도조부조장인왕순현및지도조기타성원이회의에참석하여지도했습니다장타경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길림성당위는정치를중시하는높은차원에서학습교양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학습교양을잘들어주는것을두가지확립을확고히옹호하고두가지수호를견결히실천하는중대한정치검증으로삼고새로운발전리념을관철하며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중요한계기로삼고층별로등급별로조직실시를잘들어줬으며하나의집중학습을통해깊이배우고깊이터득했고참답게문제를찾고실제문제를찾아내는사업을강화했으며집중적으로정돈개진을진행하고힘써제도와기재의부족점을보완하여학습교양의성과가실제로체감되고혜택으로이어지도록추진했으며재반임무를비교적잘완수하고뚜렷한성과를거뒀습니다습금형당건설사상과습금형정석의중요지시정신을지속적으로깊이학습하고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의장기적효과기재를구축하고지적관교양과문제에대한상시와조사개진을경상적으로전개하고차별화된심사평가체계를보완해야합니다학습교양성과를고품질발전을추진하는실제적인성적과효과로전환시키고길림특색을구현하는현대화산업체계를구축하며경영환경건설조직관리체계와사업운행기재를한층더보완하고인터넷일괄처리의보급범위를지속적으로넓혀고품질발전의새로운동력에너지와새로운우세를서둘러구축해야합니다새간부가전임자의장부를외면하는두드러진문제에대한정돈개진과정리정돈을오래도록힘을들여잘들어줘야합니다정부의잠재적채무위험을원천적으로전반범위적으로예방통제하는감독관리기재를구축하며제도건설을통해지적관의편차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시정해야합니다관건소수권력운행에대한감독을강화하고권력을제도의울타리에서운행되도록하며당을전면적으로엄하게다스리는책임제가제대로실시되도록한층더추진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학습교양이전개된이래습금형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조항의강력한령도하에조항제9지도조의유력한지도하에전선각급당조직과당원간부들은습금형정석의세가지참답고착실하게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하고관철했으며깊이학습하고참답게조사하고실제적으로개진한것을사업을통일적으로추진하여실제적인성과를거뒀습니다특히각급당원간부들은홍수방지와긴급구조에서준엄한시련을이겨냄으로써학습교양성과를충분히구현했습니다다음보조로올바른지적관의사상적토대를끊임없이튼튼히구축하고당성수양의압착성을튼튼히다지며리론무장이라는필수과목을착실히배우고새로운발전리념이라는지휘봉을잘활용하여리상과신념이라는총괄물을확고히들어줘야합니다시종인민을위해복지를마련해주는가치추구를고수하고민생복지를지속적으로증진하며대중이급해하고어려워하고근심하는바라는일을실속있게잘처리하고대중신변의부정기품과부패문제를깊이정돈하며착실하게일하여기대에부응하고실제적인효과로민심을얻어야합니다올바른지적관으로고품질발전을선도하고현대화산업체계를적극건설하며개혁개방을한층더전면적으로심화하고향촌전면진흥을추진하며발전과안전을통일적으로계획하고각방면의적극적인요소를고품질발전의현실적성과로전환시키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일상에 융합시켜 정상적으로 들어지도록 추진하고 문제에 대한 조사와 개진을 상시적으로 견지하며 실무와 실적을 중시하는 인재 선발 임용의 지도적 방향을 수립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져야 합니다. 각급 당원 간부들을 교양하고 인도하여 맡은 임기 동안 지역을 위해 복지를 마련해주는 생동한 실천을 끊임없이 풍부해하고 확장하여 올바른 지적관을 길림 대지에 아로 새겨야 합니다. 회의는 화상 형식으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 동지, 성인대 상무위원회 성정부 성정겹 책임 동지, 성법원 원장, 성검찰원 검찰장 및 성당이 당건설 사업 지도서조 성원단위, 성직속 부문단위, 성관리기업, 성소속 대학교 당위, 각 시조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하구시, 각 현시구 책임 동지 등이 여러 회의장에서 화상 형식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연변조 민정국 연변조 자선총회에서 주최하는 자선구조 대학금 이루기 조학금 수여의식이 근일에 거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빈곤가정대학입시 신입생들의 입학 난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면적인 조학 지원 정책을 실시해 군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줬습니다. 연변주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복군이 의식에 참석해 축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주당이 주정부는 시종 대학구 미루기 조학 행동을 민생 온심 공정, 향촌 지능 조력 공정, 공익 자선 중점 공정으로 실속이고 세밀하게 들어줬으며 정책 자금 자원 지원 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연변주 조학 공익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정책적 버팀목과 조직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로계로 전 11만 원의 자금을 조달해 곤란한 학생 3,126명을 지원했습니다. 의식에서 연변조 민정국 책임일꾼과 애심기업 대표가 기증패를 인계하고 감사패를 답례했습니다. 이어 허벅구 및 연변조 민정국 애심기업 협회 관련 일꾼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학생 대표에게 조학금 금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선으로 무대에 올라 발언하면서 학업 지원 정책 실시와 사회각계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이 대학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랑과 관심을 부지런히 배우고 분발 전진하는 동력으로 바꿀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활동 마지막에는 당의 빛발 연변 비춘의 주제 사상 정치 수업을 진행해 청년 학생들이 홍색 교양 속에서 초심과 사명을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의 지원 대상은 연변주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가정, 빈곤해탈 가정 가운데 전일제 전문대학 및그 이상 대학교에 입학한 올해 수험생들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확인과 심사를 거쳐 전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 118명이 2026년 자선구조 대학꿈 이루기 프로젝트 지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프로젝트에서는 지원 가열층 최적화에 입학한 대학교 유형에 따라 분류 지원하는데 쌍일류 대학은 1인당 15,000원, 보통 본과 대학은 1인당 10,000원, 전문 대학은 1인당 8,000원을 지원합니다. 련일 훈촌 공립양 셀레닙사롭 유한회사 벼제배 기지에서는 기계화 수확 작업을 시작했는데 가을 들판에서는 떠들썩한 풍년의 소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확 현장에서는 굉음 소리와 함께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벼 수확기가 넓게 이어진 논사이를 오가며 수확 탈곡 벼집 환원 등 일체화 작업을 질서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계화 수확 모식은 전통적인 인력 노동을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가을거지 효율을 크게 높이고 수확 기간을 단축했으며 또한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여 배아리 모두 창고에 귀속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풍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 환절에서 기업은 적극적으로 경영 모식을 혁신하고 온 오프라인을 융합한 입체적인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지 슈퍼마켓, 양곡 식용유 판매점, 실체 유통 경로에 의탁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매체 전자선거의 우세를 활용해 우수한 인터넷 달인을 초청해 생방송 판매를 진행하고 미니 영상 보급, 온라인 매장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셀렌입살의 판매 경로를 확대해 훈촌 량질 셀렌입살이 현지를 벗어나 더욱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래 군촌시에서는 지역 생태 우세에 입각해 우수하고 특색 있는 입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표준화 재배, 정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다원화 판매 등전 사슬에 초점을 맞춰 힘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벼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 와스터구 활락섬은 근일 공지를 발표했는데 와스터구 수상 3개는 2026년 9월 7일부터 금년도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원 기간에 단지는 놀이시설 물순환 계통에 대해 전면 점검 수리하고 봉사구역과 다리, 샤워구역을 승격해 물놀이 체험을 갈증 제거할 계획입니다. 단지는 개원 관련 소식을 계속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여름에 관광객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훈촌시민병원 건강검진중심에서는 여러 학과 주검의사 특별의무진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여러 과실 전문가들이 진료를 맡아 군중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주고 전문적인 진료 및 치료 건의를 제공해 편리한 의료봉사를 절실히 군중들의 신변으로 전달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의무진찰에는 소화기 내과, 내분비과, 심장내과, 신경내과, 호흡기내과, 일반외과, 비뇨기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과실의 골간 의사들이 참여해 군중들이 건강검진 후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진료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운 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러 온 군중들에게 세심하게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 줬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4: 张作霖应奉天商会的邀请，到四平街参加灯节晚会。刚坐下时间不长，祖宪平领来一老一少两个女人。张作霖一看这个年轻的姑娘，当时就直了眼儿了。为什么？这姑娘太讨人喜欢了，特别是一对笑眼儿，把张作霖的魂儿都给勾跑了。祖宪平在旁边一看，不由得暗笑：“大帅，来来来，我给介绍介绍。”他用手一指上年纪那个妇道：“这位是我本家的老姑奶奶，王太太。这姑娘叫桂香，是我老姑奶奶的女儿，我的表妹。来，快，你们过来见见大帅，见见大帅。”这娘俩笑眯眯的并肩站好，给张作霖鞠了一躬，一说话是燕语莺声啊：“大帅节日快乐，祝大帅万事如意。”
5: 好，好，好，好，借你们吉言。哎，宪平啊，来来，坐，坐，坐。张作霖手舞足蹈，是非常高兴。这个王太太和她女儿桂香也不客气，在张作霖的下垂手把椅子拉开，坐下来。王太太坐到外面一把椅子，有意让这桂香挨着张作霖坐下。上垂手是祖宪平，嬉皮笑脸拉把椅子挨着张作霖也坐下了。哎，这桂香姑娘真会来事儿。还没等坐稳的，就把桌上三炮台的烟卷取出了一支，双手拿着递给张作霖：“大帅，请吸烟。”
4: 哎啊，好，好，好，好。
5: 张作霖把烟卷接过来，桂香划火柴给点着，几乎脸对着脸儿。点着烟之后，桂香姑娘有意的把火柴吹灭，哗，这一口香气正好吹到张作霖的脸上。张作霖提鼻子一闻，什么味儿这么香啊？简直闻着这股香味儿，张作霖别提这身上多舒服了，真有点飘飘然，然飘飘啊。桂香姑娘又给张作霖满茶，又抓了一把白瓜子儿塞到张作霖手里：“大帅，嗑瓜子儿。”
4: 哎哎，好，好，好，好。
5: 他不知怎么张罗好了，
4: 那个王太太在旁边坐着，笑眯眯盯着一举一动，仔细观察着张作霖的表情，真是心满意足。祖宪廷也没闲着，歪着脸儿也仔细看着，心里也暗自得意，心说怎么样，我给拉这线儿看来有头绪了。冲大帅的表情看，能有了五成了。那么此事要功德圆满，张大帅纳桂香为妾，我祖宪廷嘿嘿嘿就一步登天呐。可他们呢，光顾他们自己了，没注意今天的来宾还不少呢。坐在前排桌上的都是奉天城的头面人物，挨着张作霖不远儿坐着一对老夫妻。这老头长得挺绅士，身高不到二米，差不多少，大圆脸蛋子，脑门鼻头都赞亮，花白的胡须能有一尺多长，手里边还拿着一对钢胆。挨着他坐着个大胖的老太太，这个老太太呀，也是不甘寂寞的人，把眉毛描得挺细，脸上抹了不少的官粉，两腮嘴唇还涂了点胭脂口红，浑身上下是珠光宝气呀。那位说这对老夫妻是谁呀？这老头是奉天鼎鼎有名的道德会的会长，人们都管他叫白善人，其实啊他叫白文甲，大伙儿叫惯了就管他叫白善人。旁边坐那老太太是他的夫人，其实这位白善人也是个假善人，在奉天开了十几处窑子，拐卖妇女，什么坏事都干，满嘴仁义道德，一肚子男盗女娼。在那个旧社会，假善人那不有的是吗？几乎大小城市都有这种货色。这个白善人经常跟张作霖打交道，今天呢也应邀参加了，带着他的夫人。这一对老夫妻坐到旁边偷眼一看，那个女人姓王，那不住的老妈店胡同王大康吗？哎，臭野鸡，这娘俩怎么也做了上席了？哎呦，一看这祖宪廷点头哈腰的，种种丑态百出，这老夫妻就明白怎么回事了。胖老太太跟白善人说，瞧瞧个德行，这祖小鬼儿不定又耍什么鬼儿呢，少说两句，少说两句吧。那小子一撅屁股，我就知他拉什么屎，你没看清吗？现在摆下一座美人阵，要捉拿张大帅。别说了，别说了。当然，他们说话的声音极低，是咬着耳朵说的，张作霖当然没听见。可正这么个时候，奉天商会会长满头大汗挤进人群，来到张作霖身后，扶持扶持直喘。哎，张作霖回头一看，认识他。我说你怎么这样？哎呀，好不容易这才挤进来，今儿晚上人太多了，哎呀，多的邪乎啊！大帅，您往台下看看，八门八关，各条街道，甚至大小胡同，都成了人粥了。哎呀，普天同庆哦，
5: 市农工商三教九流五行八作万人空巷啊，都跑四平街看热闹来了。大帅呀、啊，实在对不起您。
3: 哦，什么事儿对不起我？
5: 本来今天是灯节，我们商会特为大帅准备了点热闹节目，给大帅助兴。比方说，有海城的大秧歌，大帅甭我介绍，您就清楚，海城的秧歌天下闻名啊。海城的高跷，还有咱们新民来的花灯，还有汉川，还有龙灯，哎呦呦，多了十五六个精彩节目呢，准备到四平街为大帅表演。可能事先呢有人透露了消息，好嘛，所有的人都知道了，就这样都来看热闹来了，盛况空前，城门洞那简直挤的连插针的地方也没有，这些热闹都关到城外进不来了。大帅你说这怎么办呢？我请了不少人开道，瞪眼没招啊，实在是没道啊，人进不来，你说今天也不能表演了，这怎么办呢？
3: 啊、哦、那你说呢？
5: 我小人刚才想了个点子，是不是这么办？明天十六也算正日子，我打算打发他们到大帅府专门给大帅表演，不知大帅意下如何？
3: 好啊好啊，今天晚上看不着，明儿晚上看一样。这样吧，传我的命令，让我手下人把大帅府门前卫队团练兵的场子打扫出来，明天扯点电灯，告诉大伙儿到那儿表演啊，我不会亏待他们，必有重赏，谢大帅。商会会长又挤出人群去传达去了。紧接着就是商会有人在这放盒子灯，什么铁树开花呀，什么炮打灯啊，八仙过海呀，福禄寿三星，哎呀精彩的很，把这天空照的是五色缤纷。总而言之，言而总之，张作霖十五这晚上过得是非常痛快，一直到深夜这才散会回府。书说简短，第二天十六按照张作霖的指示，卫队团把帅府门前的广场打扫得干干净净，扯了不少的电灯，周围那大椅子圈上，圈大人薄，得看得瞧嘛。吸收昨天的教训，这块秩序井然呢、啊。商会也下了通知了，所有表演节目的演员早就到广场集合，大帅赏饭。老百姓听说十六帅府门前有热闹，都早早的吃完了饭，携男带女也到这儿来看热闹。虽然来的人不少于十五，但是次序井然。靠北边是看台，看台高三层，前排有桌子铺着刷白的白台布，放着各种应时的瓜果沏的水，有专门的人在这服侍着，都是胸前带着红花，一个个喜气洋洋的。那还用问吗？前排就坐的都是贵宾。时间不大，汽车喇叭一响，滴滴滴滴滴滴滴滴， 躲躲躲躲，闪开闪开！
5: 车子到了台下，车门一开，祖宪亭下来了。下来之后，把后车门开开，下来一老一少两名妇女。就是十五参加灯节晚会的那娘儿俩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모조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했습니다연변조민정국연변조자선총회에서주최하는자선구조대학금1호기조합금수여의식이거행됐습니다
1: 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2: 그내일성당이당건설사업지도서서확대회의가소집됐습니다회의에서는올바른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양에관한습금형정서기의중요한지시정신과중앙당건설사업지도서서회의정신을전달학습했고중앙정치국에8월28일회의정신을전달하고전성학습교양사업을총화했으며학습교양성과를공고히하고확대할때에대한배치를했고전성당원간부들이초심과사명을더욱다지고정무수행기준을확고히수립하고사업하고창업하는정기와활력을북돋아길림의전면적진흥과고품질발전을추진하도록이끌었습니다